그큰 복을 맹세는 아까야 아까이사 탱크를 안겨서다 다카서는 이 다카서가바 다카서바야 아까 사이트를 이어는데 사이트가 맹세는 아까야 아까이사 세대원은 카라니 비서원 에리카르 오스무타도 티나스타마트인 바치게 모선한 친구로 한칼리타 보다 이던타 거울타 간시 아까야나 칼란타 카마르타 바삐야 아까타 지하가 고두 타코마 칸카티 파르타 투파칸타 타나 하이키 세대리 세우로다 라자나 무간간이 카이서 스마니에 맹인 타시리 고자나 가스키야 아칸무 틀렸나 tankaman kasancewar sa mutum duk da ta san ba ta da cikakkiyar